파바실에 벌어 준 뒤에 집에서 오시는, 자, 하라제도 아야 배사 세다가, 회제 바람이 너무 많이 소리거든요. 제가 파바실에 벌어 준 것도 집에서 이렇게 맡아 버린 거. 그런 줄 만들어 주지 않아도, 이렇게 받아 주는 게 제발 미안해. 제발 이렇게 되시겠다. 그 매트 집을 알아봐라. 결혼은 이제 안 가주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줄 받은 거지 마라. 그래서 뭐, 다들 주고 내 주는데, 나도 되지. 이제 잘 받아 줘. 그래서 내 주는 사람 만나면, 이 여유는 무슨 얘기지? 제가 내 주는데, 이 여유는 무슨 얘기지? 제가 내 주는데, 어떻게 잡아 주세요? 이제 지면 손님을 만나는 상태에서 좋아해서 안 되셔야 되는데, 참. 내자마자 모아둔 제네부 담보로상대 전방으로 부상배주도서 내게는 못본다. 그런데 가라 와대 통장한 주문대 이제서 가구배 잡는데 무엇을 저러고서 양대에서 저장한 자바로 좀고 등에도 아주 대도 내서 그 말을 좀 내놨는데 너희들부터 뿐만이 말아서 주대 중대인데 가라 와대로 또 맞아 보는 중간 자를 들이 좀 내내 뒤지 자바로 좀 아무도 산지 이제 아주 배사 마서 마침 말아 말아 배한 다음에 다 마치니 배 배한다 보다 제자 배주도 마서 마치 뭐하나 말아 말아 배도 다 마치니 배용도 대방. 我正在那里说中间的人家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是把他们的话就当家人就
就这些光菜的嘛，我就中间的给大家嘛，到中间的给菜的嘛，做的这个工作，这当然嘛，我就中间的给大家嘛，到中间的给菜的嘛，做的这个工作，老早的俺就是白菜吧，那么去买的，你们那个是年纪，什么那什么钱都留着留吧，俺来就帮我，俺来就帮我出些，就帮我做的，就帮我做的，你们说这能满意，你帮我做就行，真的，那么多些买，多些买买，那什么些方面就是什么些做到吧，大把些什么的，不管了嘛，每年俺这边说这年，然后到他什么钱才买吧，有时候这年什么地方，还有时候那这把就我们这边生意不得劲了，老早看的就是把什么，那什么钱，老早看的就是把什么。在读书写作业，在读书写作业，在读书写作业。

0: 啊，这个马上咱们就读这些，就刚说读读些，啊，这个马上读些，那你就随便对，就三八线没在北京中央，那么就什么，我跑来没得吧，怎么怎么掌握，现在没得吧，怎么怎么掌握，说来没得吧，怎么怎么掌握，这些那那那那那，说来没得吧，怎么怎么掌握，这些那些怎么了读些，不来没得吧，怎么，啊，就身边怎么怎么脑袋，这些那么怎么什么，看没得吧，怎么怎么的，谁也说那么些不没得了，我就太多了嘛，没没接了。啊，就类似工作是吧？他小姐能给些送啊？那我你们那就把那那么老多，从年节节干的吧，这那么大都抢到那，我给叫他们，啊，真的真的，我给叫到时候工作时候就不能给些送啊？那你们这意思吧？就是那么老多，年年节干的吧？就一年多就是吧？看来也没得吧？就没怎么的送那么几份多呢？啊，那不就些送啊？那我没没就说，就类似我们都天天不送不送，白天一下把到晚上你们就说，从年节今年嘛，晚上不是到白天一下把到晚上，你们这些人，天天白天不就说就一下把。人家别听不懂说把钱，看我送把人家听不懂说把嘛，这边都是说什么的，也是那嘛，那做了这个这个工作了，就去什么都听不懂说，再怎么都说去什么呢，都是听不懂说，没吧？再什么就这了，当然提醒一下吧，那现在他妈没吧都。这个都不到中间的了，是真的嘛？那就是说，中间的也忙不着，怎么了？他们也去那么了，就把就把那中间看了，那他就当不对的。这个先把他了，让他把这些先把就我把，就把他先把个中间的，也给他把他这个看过去的，你知道吗？那就看过去的，这个都忙不着，那就他妈了，他们也去了，多那么久就把那中间看了，那他就当不对的。这个先把他了，让他把这些先把就我把他去了，什么就把他去了，什么去就这个么子去，啊，就忙不着，那就他妈了。没几个人都那么几把，就往那中间上把三八千五出来，那他妈的嘛，现在把他他妈的啊，中间那个你上把三八千五，那也上街几个男人给我借把买烟，上街借了给我打把借把买烟去。啊，就把上街不买，他妈的，你给我借一斤啊，上街不都他妈的给我打把，他这边借上把三八千五，我这就用啊。啊，就把看到他，就那不都是借借把打，现在再把借他妈的把酒啊，他的，你这边借多了，就等你天天借别借的，就把中间这他妈的中间不买，他们把借一斤都都把酒都借一斤。啊，就把借三八三八千五，咱们。啊，大多都借就把那些瞬间都借就把买，瞬间都借就把买，说都借就把买，他多都借就把没就别借了吧，对了吧？就是说什么钱包子大家，说实话都借吧，当初也没把养这些没就对，就当年这些也没把那养，我们就老贴钱，然后就把干的，就什么什么钱包子，说实话都就那些今年大概都多什么就什么这样多，怎么的，说什么还是什么就了，干的，就他没把了。有些就那样，等于是大家都做钱，把那赚钱，什么钱多，就把大叔他妈都把干死，他妈赚钱了，再借点钱来了，就把这什么小江老板说我们这些，小马也把没准备借了，再原来这里你上原来就那么大的，谁打我的鞋吧？谁打我的鞋吧？那么借钱那么钱，他帮我拿钱，他钱没吧？那么他钱没借，从多少钱呀？中间这一个，这他妈的这个就干这么多。啊，就提醒你们多生啊，提醒下边刚刚没办法，他把这边记住，我们他把看见别缺德的，缺德看人云娘嘛，提醒下边缺德看人云娘嘛，提醒他把中间的老陈他把这就一直说，中间的大概中间的也顺便对，咱们看提醒下边看了没办法，他把这边记住，我们他把看见别缺德看人嘛，这一般来说。因为下边这边缺德看样嘛，进那多的就是小提琴，下边缺德看样，把它做把它放进，把嘛再把等你从头嘛就这么些天天缺就是天天缺钱嘛了，缺嘛这把样嘛了，别的多，那些的都在旁边看上了嘛，都嘛这些了都这边了，你看咱把那就是银子，一包嘛的，一包看那些多少多少，你们也看不到的，那么些东西都看完，你们那里一包的一包。那这些得了，说那些不嘛帮忙，很多今年嘛都这个说把真的的，忙了是吧？就忙了，真的这些帮忙的就不嘛得这些嘞。说那些不嘛的也多，这说那些不嘛的也多，不帮忙这边的，这边的这边说那些不嘛，说那些不嘛些工作这么点的，你看到啊，主要的帮忙的也不嘛，工作工作嘛就得看不见的，没见到你看我那些。现在怎么怎么办？就那那那，这不是在外头从那现在了，这这样打把那个多那，现在那从那里全部钱忙着，他们把他们把钱偷。那主要上街，那么就太接近了。那主要上街，街圈那么上街圈那么些什么的，那上街街圈在咱们把这些上面准备起来。那上街圈那么些，我那里的兄弟他们一直就把这些都当兄弟去，没留意他们就是什么嘛，他就说，今年就那么了多，这什么的，那是那样是帮忙接吧，就是，他们都去把钱就把出来嘛，就出来嘛，出来嘛，出来嘛，是这样，兄弟们来嘛，兄弟。啊，这些那个都是把钱就把这些那个那些看这些都是把钱，你们都在有的去不就当你的什么家？年老多少天，他都这么久了，你怎么说总还是这么久了？说那你看他把这些，你听我们这，你听我们听我们这，那些听我们这个东西，你这些嘛，就他妈那那么那说。哎呀，这些那看着看着，这听我你这些没缺的，看我这不是在哪年就听我些，就把那看着，你听我听我们这，那些听我们这个东西，你什么家？年底他都这么久了，说春节这么多，说怎么还是这么久了？说。今天这些个咱们都对钱，我们怎么说？起码我对你们都不打给，起码我就说你们是你们都觉得多挣点的，你们都跟我对钱，起码我对你们，起码就在看你们这边。 제일 먹어 제일 좋으면 내가 안 가다 봐라 이제 이제 좀 맞아 좀 맞아 이제 맞아 다 줘야 좀 많이 더 좀 선생님 말아 줘 그러면 이제 내가 나도 이제 이제 나나 좀 맞아 이제 이제 내가 맞아 이제 도와 주면 내가 내가 좀 맞아 이제 맞아 다 이제 좀 많이 더 이제 좀 맞잖아 아 뒤에 내 뒤에 좀 맞아 나도 이제 와서 좀 가서 좀 맞아 나도 이제 이제 이제 말아 좀 하고 좀 사는 이제 이제 뭐 밤에 밤에 만약에 좀 이제 좀 이제 나도 좀 잡아 좀 봐라 아주 좀 내가 이제 맞아 내가 좀 봐오니 좀 있으면 나도 좀 내가 좀 내한테 가서 이제 좀 내가 좀 많이 더 많이 됐으니 뭐 이겨나지 이제 배달아 이제 뭐 내가 좀 오늘 좀 내가 봐라 네바나 뭐지 저희 뭐지 레몬 네바나 님 뭐면 네바나 바실룸 믿음 알아도 되는데 이거 다 말아도 되는데 또 예자비야 예자 말아도 말아도 그거 상지에 맨들에 아 너무 초대 그 이제 말아도 이거 같은 이제 말아도 이제 봐 이제 봐 말아도 말아도 뭐지 그거 상지 맨 이제 아 너무 초대 그냥 이제 말아도 되는데 이거 다 봐 아 너를 좋아 이제 막 하나 다시 되게 또 다게 신 그거 봐 너무 좋으시 이제 나도 님 이제 마매 어제 이제 이제 나 좋아 신 그거 봐 너무 신 그거 봐 너무 신 그거 봐 제가 아메 아마 되게 제가 이제 이제 나 신 그거 봐 이제 다 말아도 너무 너무 좀 막아 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라면에 맞으면 되고 저거 돌아야면 되고 맞으면 되고 저거 돌아야면 되고 맞으면 되고 저거 뒤에 다디 만나지 우여시 누디 다 고조래다들이 이제 버려라 맞다만 좀 주는 알아 주는 누디 애처와 인연 말아 주고 누디 누디 애처와 말아 좀 알아 줘 여러 좀 되는데 누디 애처와 말아 주냐 저거 누디 애처와 말아 주디 대신 잡아 먹어 마치 이바라 숨배래도 어제나 누디 애처와 시 이거 같은 거 보면 마치 이바잖아 어 마치 배에서 누디 애처와 좀 내가 말아 주고 지금 동네 농가 좀 하지 니야 봐 동네 농가 되냐 뭐나 줘 라다 좀 바르다 마이님 아저도 바르다 데카 그러다 다니 이번 만나나 때 맞다 메가지 이러는 데가 다 아주 엄지 예모 바서 같이 예공도 좀 하고 그러면 뭐 자기 좀 같이 받아 이제 이제 이제 가면 남아지 마 보면 나 지금 이제 저 이제 로도 보고 맞아 이제 바로 내가 도 보고 상지 안 그러지 마자 아주 이제 이제 먼저 내가 좀 보면 나 시대에 맞아 맞아 이제 바로 좀 이제 맞아 봐 좀 되는데 뭐 나도 도 보고 뭐 나도 좀 보면 시대에 내가 좀 먼저 이제 바로 좀 이제 도 아주 근데 아주 이제 한번 이제 먼저 이제 도 가면 아주 이제 마음 나 좀 먼저 상지 안 그러지 마 좀 마지 마 그래지가 남다들 아프나지 그래서 제바도 손에 달아요 다버도 시대요 다버도 시대요 시대요 그러나 제마도 담에 봐도 매바게도 여러죠 사도와 그러나 마치 예나라마도 아나도 이제 메시지 받아만 그 엄마가 매우 좋아도 이제 하다메다 하는 이제 이제 내가 어제 내가 좋아 자수 이제 나도 이제 받아 좀 받아 비워라 좀 서로로 받아 좀 받아 받아 수 이제 너야 제바데 와서 나도 안 되면 좋다 지면 좋아도 나도 막 말아마도 해요 안에서 양아람 주사님 양아람 주사님과 강원 최기현 남자님의 동생 집에서 제가 좀 전에 응수도 제가 좀 전에 좀 떠면서 저 어디 내가 당합니다 하면 이제 수놈의 제 만들어 한번 봐도 맞아요 양아람 주사님과 강원 최기현 남자님의 동생 집에서 제가 좀 전에 좀 떠면서 저 어디 내가 당합니다 하면 이제 집이 생긴 줄 엔도 줄 봐야 이나 수지 주는 남자님 냄바다 주사님 같은 바라 창원 남자님 혼자 맞지 마 순신 주의 나체 방어사 나당 때마다 뭐 사람 사조와 대나 등바 몰라 마도 와서 내가 되게 이제 가도 보다 등장자가 또 너무 좋 나지들이 이제 손으로 등장해 주기가 너무 너무 되는 문제라 안디 이제 손으로 이제 손으로 등장해 이제 그런 점 알아보죠 어떻게 제가 또 우리 주변 너무 안디 미세라 이번에 좀 해서 다 되들 손수 되게 되시나 아주 어디 이제 잡아 제가 이제 바로 좀 막는 좀 마도 이제 바로 좀 이제 내가 바로 좀 마시 잡아라 이제 되는데 이제 잡아 손에 초대 가는 이유는 뭐 말하죠 좀 손대대 대신 잡아 가서 내 초대 가는 맛이 나도 좀 내가 더 가지고 되는데 我要等这个东西你看你也算也对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个东西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个东西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个东西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毛衣你要把这 看到了这个六成个人的什么，你看我看看去年那么的，那些就是加班这么送的，现在让到我带了，平时在什么钱忙着，他们不怎么接多，那些怎么怎么直播间，那就直接出去去嘛，从这的，这些嘛，现在工人在那里就做到直接那么难的，你什么，你也别送到你身边，春天的我咋拉多都是红烧的，春天的大概一些些春节，大概去个南端的我们也嘛做了，做这些都是。春天的都得先把这啦，看我们大阳光大把这些节把它准备，春天的大年我咋拉多，咱们就拉到这些都是。春天的阳光大把这些把看好了吧，听个这些嘛，这边都在在那阳光大把这些准备送过春春天的大年。这个那么那么的七八拉多钱嘛，把那大拉我多拉的春天的，大拉我多拉的春天的里面转里面转，看见了吗？ ले ना ये कुमार में जाए चाहिए वामे तो तुम ऐसा तो जुम्मे जाते हैं तो ऐसा नवा तांग पैदा तांग ताया तांग जुरे में तो आपके बाग आते थे तेरे जीवन में जीवन मंगल दासन ने जीवन चंचल तो ऐसे मच बेरे जीवन में जीवन मोदी दासन ने जीवन बोलो जो ने जो ना समझे ना मचो न्यू बो जो जिन सुन जो बार जो रहा रोच ना दिए सुन जी मिचे बजे ये ना बार में बाया सजी मिचे बनी तरफ बजे तुम ने रात में ना बार जो किसी सो दो ne şimdi endela sana var oldu şimdi geçiyorsun şimdi diyorsun bana da bana da başım oldu yine mesela bu geçti sonra da sonra geçti sonra diye şeyler var oldu hadi geçelim hadi hadi şimdi tamam da başım oldu yine de geçsin diye şimdi de bu malama bir yani dedim ki şu yok şu yanlarda da var da şimdi sana var da yani hadi ya şimdi hani öyle şimdi hani öyle yani da bu ama benim de şimdi bak diyor tabii ki yine kan da öyle şu sana şimdi de şey sonra yani sana şimdi de şu da diyor hasan bak diyor şu yani de sana şimdi de diyor hadi şimdi de tamam da başım oldu şöyle de hani şöyle de şimdi de diyor yine de böyle diyor ama ama ben de de kan ama da diyor doğru mu da var hani böyle kan yani ama hadi kan da var hani yine de da var diyor diyor şimdi de diyor şimdi de diyor ama ben de de kan ama da var doğru mu da var hani diyor şöyle diyor hadi sabah şimdi diyor sana あらばちゃん。で、ですね、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 的这种不让嗯，多么的上街，多么街上呢？他路边的街上呢？啊，就提前下边看，那么多街上，我们多么上街，就得看嘛，就提前下边，就看那么多上街吧。那么怎么样？怎么样？都人，那就怎么就怎么就上街去去，就怎么就这样，就那怎么就这么样的？都人，就怎么就上街去去啊？差不多，这些人本来就行，没路的，电线路这么就不行了。那他妈的，就说这些提前下边就没路的，电线路这么些，刚说嘛，这些下边路嘛，下边都说的那路上电线就路这么些，就为了那个的啊，就这些。这些是什么？肯定应该都哪个生产那么样多？你搞得到？现在这是什么？现在叫这些那都是什么？嗯，现在不就在看你们那些什么？那么多那个都把那些事情。我提前吧，去他妈这边的生煎蛋，上面干啥？没过些东西，伢俩就是他妈还是得给多大个些，嗯，过吧，那么如果是生煎的，就我得就是，啊，就辛苦他妈辛苦他妈些什么的，老大过吧，我提前的生煎，啊，记得，那辛苦他妈些，那么这些我伢俩就他妈还是得给，去他妈那没吧，去他妈那没过些，没过些，今下边那他妈都不上街，明天就把那他妈都不上街去，你说三八全部是的，啊，昨天今天都他妈提前下班了，现在讲啊，你妈的就是嘛，今天就是怎么的。今下班了，像一讲啊，我真的这个，他把那六点钟那么多是吧？今下班了，他也讲啊你嘛，这个他把那日子啊的，今下班了，他也讲啊，我真的这个，他把那六点钟到今下班，像那些东西讲啊你嘛。啊，直接说吧，今天在那的，今下班了，现在给讲啊，我真的这个，他把那六点钟那么多，昨天下班了，就讲啊你嘛，就说吧。现在在那的，今下班了，就讲啊，我真的这个，他把那六点钟到今下班了，也讲啊你嘛，就说。一下把那三个讲我兄弟干到把那兄弟讲我都看了这么年嘛，看弄个样子，你话那就是那个，什么子年就看不着，就这也看不着，毛一年嘛，而且到那这到那的，就是也看不着毛老多，真是干到把那，这也看不着那，春节春节嘛，三八这边春节就来了，都写的就是，啊，就是那些春节就是往这边买吧，这些下边送的，那春节就找我这些，啊，就这边春节，嗯，这边就这边春节没什么忙，没春节没事，啊，到了春节，嗯，那春节没事不就，啊，今年都看不着，这么几天也看不着，没啥这个都看不着，没啥，一毛的。我现在老是那么，昨天晚上就是把现在这个都把它，嗯，来着，那个都把它做什么了？昨天这个都，啊，昨天这种天气今天就他妈的就没，现在那孙大鹏忙忙多，接多了就，嗯，俺老就看到孙大鹏，孙大鹏就那孙大鹏接鹏，孙大鹏，前天下班也没说，老就今天这把手机关了，就那天下班到我身边嘛，啊，现在把现在这他妈的这个都，这把手机下班到我们家了，现在今天这就是有工作就把手机嘛，这有的把我这把手机下班，他们这把手机工作就把手机充电的，啊，看到把这这他妈天不早了嘛，还是下班到我身边嘛，就有的把那他妈的天不早了嘛，下班到我们家了。这个事情呢，现在不知道了，我现在不知道了。嗯啊，马七也不知道这些下边什么的，俺现在不知道了，这些地方真的跟他们的最后的情况是啥吧？第一，那就是。哎，就是那些光头，你们不知道，这俺们大家还今天下边看这么久，哎，没晓得就最近这个，还有这么些那些那老些那棉花到老不老身边，俺们不挖掘了，就现在老就觉得嘛，就这么的，还觉得嘛，觉得嘛，现在我俺们挖掘出来，还没觉得那什么的，在那山头把老最近就说说什么的，俺们觉得那什么健康大，嗯嗯，现在我确实没说，突然的，我把那以前不老就挖掘到啊，这些老什么种那个的嘛，啊，觉得大年时间也忙也时间没忙，也忙也那些那老觉得时间那么些东西，啊，今天下边这些那时间没忙，后面就，啊，那时间那么些。我老是听着这么的，就讲了那么多，这么多，反正。
1: Tashi Delek, number two, Lamrum Shevi, Geji Gundu Taveto, Pyogi Nangcho Senshi Ye. Hi, you are listening to Lamru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